0: 佢试下本官真与伪啦。
1: 等我倒盆水嚟先，俾阿妈你将手洗啦。
2: 呢个烂盘不配我洗手，娘亲玉手好矜贵嘅。
1: 屋企净系得呢个盘咋？
0: 夫人啊，你乜嘢盘自肯洗啊？
2: 我要八角紫金
0: 盘，啊，
2: 三尺龙须盘，
0: 哎呀，
2: 掂齐嚟。
0: 哎呀！当日亮亮。